독보건자 이니 스크라톰에비도 하는 미건자 라나다피 에다앗 바자자하라 이 말지야 탓베비미나 호다 탓베비미난데 브레즈나 베감바리 피악보스카 살몰레데 파티마 아투베스 아툼민니 파티마 야니 니르괴 투그릭인 만 아자하 파카 아자니카 수치기 파티마 피악볼라 아지앗 톡중나릭 코즈나라 아지앗 톤죽세인 가 수치기 즈나라 아지앗 톤죽나릭 코즈 호다라 아지앗 통죽세 인제렛 야니 가 수치게스 야니 파티마이 피약보 타죽세스 나리나 코즈나 타죽세 인 야니 가 수치즈나 타죽나 호다 타죽세 인 가 수치게 야니 페감바르 타죽세스 나리나 야니 코즈 호다 타죽세 인로 야니 페감바리 피약보 에 도지 아얏 바스 페감바르 즈나타가 디 이슬람이 람보스타니 케스타탕 야니 페감바르 후디 쿠리 Yenistang Makasalunika hang a tang tak spache dingas kintila di cheese miscurit, di cheese mispula shantebas, a chill does not in a hurry.